0: 다시 그냥 시작할.
1: 이걸 던져.
2: 115 Prime, send me the alarm. Alexander, I am pretty close.